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강한 햇볕 때문에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20일 새벽부터 전국에 비가 예보되어 있어 이때 이른 더위도 한풀 꺾일 예정입니다. 서울은 27도, 낮 최고 기온만 알려드릴게요. 대전은 29도, 광주는 30도, 대구는 33도, 부산은 25도. 그래도 다른 데보다 부산이 조금 시원하네요. 춘천 28도, 제주도 25도.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집니다. 연영력 떨어지기 쉬운 날이니 가벼운 겉옷 하나 챙겨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대체로 좋고 보통 수준으로 아주 무난합니다. 오늘은 날씨는 이렇다고 합니다. 날씨가 오늘은 저녁부터 흐린데요. 내일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비가 좀 오기는 와야 돼요. 저희 아파트 사는 저쪽 옆에 냇물이 흐르고 있는데 꽤 제법 그래도 냇가가 커요. 근데 물이 다 말랐어요. 그 정도로 마르면 굉장히 건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많이 오지 말고 적당히 좀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신청란 올라왔습니다. 우리 행복해져라님께서 폴킴의 마음의 여행, BF의 5월의 그날, 이민혁의 좋은 날엔 언제나 노래 세 곡 청해 주셨어요.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몸살이 나서 하루 쉬었네요. 한동안 바빠서 힘들더니 결국엔 탈이 났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출근했답니다. 사랑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어쩐지 어제 안 보여서 되게 어디 아프신가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행복해져라님이 안 보일 분이 아닌데 어쩌면 좋아. 그동안 너무 바쁘셔서 고생하셔서 몸이 좀 쉬라고 신호를 보낸 것 같아요. 다행히도 잘 건강 좋아졌다니까 다행입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복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함께합니다.

네. 햄바오님께서 신승은의 드림 오브 마이 라이프 그리고 유리상자의 기억녀 MC 더 맥스의 사랑을 믿어요 세 곡을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 누나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햄바오님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늘 웃는 날 되시길 바라면서 날 더운데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노래 함께합니다.

네, 사랑과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것 한으로서에서 진행의 달빛사랑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청곡 다 전해드렸어요. 신청곡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스타비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함께 노래 두 선호곡 넉넉하게 해서 전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계시는 거죠?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비욘 A4가 부른 너에게 한 번 더 반한 순간, 방탄소년단의 페이크 러브, 그리고 시온의 웨이크백 홈 함께 세 곡 전해드립니다.

네, 노래. 저는 한 20분 정도? 17분 정도만 하면 물러가시면 됐습니다. 스타비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함께 노래 올려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오늘 하루도 이렇게 비 온다고 전날 많이 덥다라고 느끼는데 오늘은 좀 시원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함께합니다. 도요한의 부릅니다. 늦은 남부 이서진의 이제야 사랑이 보이네, 임재연의 사랑이 연습이 있었다면 세 곡 함께합니다.

네, 두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물러갑니다. 에픽하이의 우산을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까 합니다. 뇌가 제일 기분 좋은 상태는 머리는 시원하고 아랫배는 따뜻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몸에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이고 자세를 바르게 할 때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도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기분 좋은 상태가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량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스타비님과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 조금 신선하게 다가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만의 목표를 정해보는 건 어떠세요? 저는 이번 주에는 스스로를 조금 더 아끼고 다독여주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그리고 정리정돈 잘하기 라는 목표를 세워봤는데요. 단순한 생활습관 같지만 마음의 방향까지 바꿔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복잡할 때는 그래도 괜찮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라고 생각해보는 연습, 그리고 어지러운 책상 하나, 서랍 하나를 정리하면서 마음까지 가볍게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신기하게도 주변이 정돈이 되면 생각도 정리가 되고 긍정적인 마음은 하루를 버틸 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완벽하기보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나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리기입니다.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넉넉하게 주시고요.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이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사비엘 가요홀릭

안녕하세요. 타비님 신청곡 남깁니다 하시면서 헨바오님 다녀가셨습니다. 빅뱅의 롤리팝, 소녀시대의 훗, 원더걸스의 투 디퍼런 티어스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힘차게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곡 감사합니다. 아나운서로의 새로운 발걸음을 뗀 타비님을 응원하면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저에게 응원의 그런 메시지를 주시네요. 페퍼톤즈 행운을 빌어요. 가호의 시작, 치원의 파이팅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피사마님의 응원을 받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청곡 참여 감사합니다.

꽁치님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는요, 내과 의원에 가서 약을 타와야 합니다. 어려운 외출을 해야 하므로 돌아오는 길에 과자 몇 봉지를 사와서 저에게 좀 뭔가 그런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거운 오전 시간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네, 저도 어제 방송하면서 과자를 한 봉지 먹었는데 기분이 꽤 좋더라고요. 꽁치님은 그때 치토스 좋아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과자 사오실지 궁금합니다. 터보의 금지된 장난, 유엔의 넌 친구 난 연인, UP의 1024 준비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울트라 피플 UP의 1024였습니다. 이 숫자가 대체 어떤 의미일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요? 전 궁금해서 검색 찬스를 써봤는데요. 10월 24일이라고 합니다. 네, 작곡가의 생일. 네, 굉장히 뭐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뭐 데뷔 날짜라는 뭐 이야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1024 UP의 곡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육성재 그날의 바람, 윤하 반짝 빛을 내, 도영 나의 바다에게 신청곡 주셨습니다. 행복해져라님, 오늘도 행복해질 준비 되셨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신청곡 소개가 많이 늦었죠? 전화가 와서 지금 업무 좀 처리하느라고 소개가 늦었습니다. 베베님의 신청곡으로 김찬호 우리의 마지막 오늘이라면 오연아 조금이라도 날 사랑할 때 헤어지자 전해드렸습니다. 네, 발라드 음악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어서 다음 신청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싸이의 기댈 곳 준비하고 있고요. 쿨의 작은 기다림 먼저 함께했습니다. 비주맘님 안녕하세요. 습도가 너무 높아서 기분이 별로예요. 그래도 일은 해야 되니까 우울지수가 살짝 올라오지만 참아보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늘 좋은 방송 감사드려 하셨어요. 네, 여름은요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습함이 좀 불쾌지수가 올라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뽀송뽀송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어서 디셈버 별이 될게도 준비해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네요.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핑클의 영원한 사랑 함께 했습니다.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SES의 I'm Your Girl 다음 곡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쿨의 곡은 작은 기다림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10cm의 곡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글루미 선데이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브레이브 걸스의 운전만 해,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우라 카다브라, 그리고 지드래곤의 하트브레이커까지 함께합니다.

오전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점심시간은 정말 후다닥 가버리고요. 행복한 점심시간, 달콤한 점심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 거 아니라고 아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코가 너무 막혀갖고 멘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반갑습니다. 흑장미예요. 좀 불편하셨죠? 왜 이러죠 방송 자꾸. 제가 잘못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네 저희 방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방도 리스너가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게 보이긴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우리 스타비님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출근하실 텐데 네, 조심히 다녀오시고 비 예보가 내일부터 있긴 한데 오늘 잔뜩 흐려서 네, 날씨가 오늘은 좀 덜 더워서 다니기 좋으실 것 같긴 하네요. 조심히 다녀오시고 점심도 꼭 챙겨 드시고요. 자, 저는 오늘 12시를 출발해 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전해드린 곡 너무 좋죠. 저 계속 요새 신곡 들으면서

이런 네 이런 류의 노래에 푹 빠져서 왜 사람들이 인디 노래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네, 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 두 곡만 더 듣고 여러분들의 네 여러분들의 신청곡 가지고 올게요. 안재우의 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곡과 네, 구구의 노래 이렇게 두 곡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신청곡 빠르게 준비할게요.

두 곡 선곡해서 전해드렸어요. 스타일들이 되게 확실한 것 같고 요새는 그 AI 노래도 너무 좋아서 점점 가수들이 사라지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반면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또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네, 우리들의 발라드 2 참가자 모집은 벌써 끝났던데 네, 예선하겠죠. 영상으로 오디션 그 뭐 내갖고 하는 것 같던데요. 2도 너무 기대 중입니다. 아직 원에 그 뽑혀서 활동 중인 여러 가수님들 아직 그 행보를 다 멈추지 않고 있어서 또 리메이크 곡들도 다섯 분이죠. 총 3곡밖에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들도 너무 응원하고 또 사실 저는 아이돌 노래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래도 AI보다는 우리들 목소리가 더 좋겠죠. 오늘 첫 번째 사연 꼬미나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민 누나. 오늘 쿠팡 마감이에요. 그렇구나. 쿠팡은 배달을 뭘 하는 걸까요? 쿠팡 저는 맨날 택배 예약만 해갖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저는 마트 배달 이거는 이마트 사용해서 배민 시켜먹는 건 배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꼬미나님은 참 여러 가지 일을 하셔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일단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고가 너무 많이 나 참 걱정입니다. 30개 목표 배달입니다. 오늘까지 네, 마감하신다고 어저께 30개 했나봐요. 피곤하겠다 진짜. 오늘 꼭 나머지 그래도 날씨가 오늘 흐리기만 하고 비가 오는 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신청해 주신 곡 최애나 곡 그리고 키라스 플레어 유 네, 곡까지 세 곡. 논도 안 좋아요. 이제 노안이 와갖고 침침해서 네, 세 곡

다음 사연입니다.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혁이님, 그 좋은 여행 다녀오시면서 선물 꼭 사오세요. 제가 선물 사오라고. 아, 우리 혁이님 여행 가신대요. 해외로. 부러워라. 네.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오늘의 컨디션은 어떠하신지요? 저는 지금 이제 뭐 기침 이런 건 진짜 많이 좋아져서 그나마 살 것 같아요. 목도 뭐 용각산 먹으면서 잘 버티고 있는데 코가 막혀서 미치겠어요. 숨은 말할 때 숨을 쉬어야 되는데 코가 막히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갖고 멘트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네.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계속 나아지는 중이니까 괜찮아지겠죠? 감기가 너무 오래 가네요, 그죠? 그래도 5일치 약을 어제 방송 끝나고 가서 타왔으니까 이거 다 먹으면 나아지겠죠? 네. 오늘도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날씨처럼 화창한 하루 되시기 바라봅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오늘은 코디님이 오시는 날이라 주방을 치워야 돼요. 어제는 욕실을 미치겠어요. 맨날 치우다 죽겠어. 자, 비원에이퍼의 솔로데이, 에이핑크의 마이마이, 트와이스의 곡까지 세곡 준비해드려요.

햄버우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천국 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 먹으면서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나도 라이크해요. 우리 바오님 점심 맛있는 거 드시나요? 몸 좀 잘 챙기면서 일해요. 태어나자마자 너무 바쁜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 안에 물고기 자리, 네, 장리이네요.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아휴, 코도 막히고 발음도 안 되고 죽어야겠어요. 정재욱의 들리나요까지 신청해 주신 세 곡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꼭꼭 씹어 드시고 또 노래도 잘 들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래요.

꽁치님 다녀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요새 잠을 자도 자도 보자도 피곤하네요. 잠을 자도 자도 피곤한 건 간이 안 좋으신가? 오르사를 저 한동안 오르사를 먹었거든요. 간 수치가 너무 안 좋아서. 네, 간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지? 여튼 간이 안 좋으면 피로가 많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오전 중에 시간이 있어서 집 근처 동네 내과 의원에 갔다가 오려다가 그냥 널널하게 오후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오전에 병원을 잘 못 가요. 뭐 서울에는 어쩔 수 없이 교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네, 또 두 달에 한 번씩 갈 때마다 피검사를 해서 왜 이렇게 자꾸 내 피를 뽑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그렇지만 그 외에는 네, 동네 병원은 오전에는 방송 스케줄하고 많이 겹쳐서 잘 못 가거든요. 오후에 가면 항상 환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 더위에도 엄마는 걷기 운동을 가시네요. 여기는 날씨가 엄청 흐려서 덥진 않거든요. 거기는 많이 더운가요? 저도 이래저래 시간 좀 보내다가 점심 식사해야겠네요. 지금은 드셨겠죠? 11시 23분에 올린 사연인데 1시간 반이 지났네요. 장미님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그쵸 지금 너무 숨쉬기 힘들어서 네, 멘트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멈추는 게 코로 숨을 못 쉬어서 그래요. 신청해 주신 곡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 타이푼의 그대만, 조조 시크릿의 잠깐만 타임까지 신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해 드리도록 하고요. 시청 후 두 분께 남아있어서 조금만 더 열어놓을게요.

이어드린 곡. 아, 미치겠다 진짜. 네, 잠시만요. 네, 이어드리는 곡은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신청곡입니다. 양파의 알고 싶어요, H.O.T의 빛, 주주클럽의 네, 1대1까지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맘님께서 신나는 노래가 듣고 싶은 오후 시간입니다. 신나 신나 노래 듣고 잠 좀 깨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유피의 뿌요뿌요, 유엔의 파도, 롤라의 3, 4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신나게 듣고 잠 깨고 화이팅하는 오후 되시기 바래요. 제 시간 신청곡 마감했습니다. 너무 힘드네. 코가 자꾸 막혀갖고. 우리 이쁜 돌림께서 2시부터 방송 준비하고 계세요. 이쁜 돌림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담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행복해져라님 다녀가 주셨어요. 흑장비님 안녕하세요. 몸은 많이 회복되셨나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코가 너무 막혀갖고 네, 멘탈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주말부터 몸살 기운이 서서히 있더니 다음날 되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병원 가서 링겔 맞고 어제까지 쉬었네요. 잘하셨습니다. 아플 땐 쉬어야죠. 몸에 과부하가 왔나 봐요. 네, 그럴 때 있어요. 저는 정말 쉬는 게 안 맞나 봐요. 강제 입원을 시켜야 쉴 수 있어요. 그럼 가만히 못 있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아프면 자는데 그 정도가 아니면 진짜 앉아서 뭔가 합니다. 네. 가만히 있질 못해요. 이제 많이 회복되었고요. 오늘은 무리하지 않게 일하고 있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번 주 내내 무리하지 않게 일하시고 주말에도 푹 쉬시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주부들이 일하면서 쉴 수 있는 게 참 그렇게 쉽지 않으니 이번 주말엔 뭐 해드시지 마시고 날도 더우니 꼭 시켜드세요. 장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방송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하루에 오늘만 지나가면 산들의 너는 계절처럼 멀어져 가네 유승우의 걸을까 신청해 주셨습니다. 모두 준비해 전해드릴게요. 제가 코가 막혀서 오늘 멘트를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많이 못하고 네, 짧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들으시는데 불편함 없이 해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너무 죄송스럽네요. 네, 여튼 우리 행복님 마저 다 회복되셔서 네, 편안한 일상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몸 상태가 진짜 너무 느리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너무 느리게 좋아져서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저분 뭐죠? 올리브님 신청곡 다 틀어주는데 순서대로 틀어드리고 있고요. 올리브님 신청곡은 제 시간에 신청곡 마감 후에 신청하신 거라 다음 자키가 전해드리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청곡은 한 자키당 한 번만 하실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서 오셔갖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방마다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안 오셔도 됩니다. 다음 방송 우리 이쁜 돌림과 함께 즐겁게

예쁜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은 방송이 2시에 있어요. 내일 2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올게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래요. 오늘도 많이 감사합니다.

개똥놀이가 나와서 개똥벌레 틀려다가 말았습니다. 삼겹살 먹고 싶죠? 반갑습니다. 하늘호수 방송국 이쁜 돌입니다. 아점 방송 코 먹으면서 하는 우리 장미 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저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현재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 방송국은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고 있는 한우로수 방송국입니다. 저희 방송국은 24시간 여러분들께 가요로만 음악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우로수 방송국은 오직 인라이브에서만 대화방을 운영합니다.

PC로 접속하셔도 되고요. 모바일 앱을 이용하셔도 쉽게 참여 가능하십니다. 대화방 참여와 동시에 1분 뒤 깜빡깜빡하는 손가락 모양 버튼 추천을 꾹 눌러주시면 방송국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대화창 오른쪽 초록색 연필 모양 버튼을 꾹 누르시면 신청곡과 사연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 중에 방송국 규정에 어긋나는 곡들이나 신청곡 사연란에 잠시만요 라는 라인 위의 신청곡은 전해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은 현실이 아닌 또 다른 나로 살아볼 수 있는 사이버 세상입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이라는 놀이 공간에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들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호수 방송국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좋아하면 보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고

사랑을 하면은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좋아하면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힘든 날에도 곁을 지켜주고 싶어집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내 감정이 행복한 쪽으로 흐르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좋아하면 설레고 사랑하면 편안해지죠. 좋아하면 상대가 내 기대를 채워주길 바라게 되고 사랑하면 부족한 모습까지도 안아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은 내 하루를 반짝이게 만들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견디게 해준다고요. 물론 가장 좋은 관계는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은 채 사랑으로 깊어지는 관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조용히 오래 사랑하고 있는 분들 모두 그 마음에 너무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낼 시스타의 곡. 그리고 햄버거님께서 아주 명언을 또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박보영 다음으로 귀여운 방글방글 이쁜 돌리나 천곡을 남겨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시고요. 잘 듣겠습니다 하고 다녀가셨습니다. 매번 어려운 사연 남기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도 기억할게요. 박보영보다도 귀여운.

자, 또 그 시간이 왔습니다. 두 분의 신청곡 사연 함께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쁜돌림 하시면서 꽃미나님 다녀가셨어요. 벌써 3개월째 못 쉬고 있습니다. 아직 쉴 생각은 없습니다. 하루 쉬면은 손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일찍 들어갈까 생각은 합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하루의 휴식을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하면 쉼이라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 중요합니다. 그래도 건강해야 돈도 벌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꽃미남님도 건강 잘 챙기면서 하루하루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신청 사연입니다. 예쁜 돌림 엔돌핀과 텐션 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2시간 잘 굴러가 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셨고요. 오늘도 엔돌핀 많이 받고 계시나요? 늘 다녀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2시간 동안 열심히 굴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신청곡 연이어서 함께하고요. 저는 잠시 볼일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친구는 홀로 남은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생각지도 못한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혼자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가 곁에 계셨잖아. 아버지는 요리도 청소도 빨래도 못하시고 무엇보다 혼자서 시간을 보낼 줄을 모르는 분이셨어. 친구도 많지 않고 취미생활도 딱히 없고 오로지 엄마만 보고 사셨으니까. 그래서인지 하루 종일 멍하니 계시다가 내가 회사에서 돌아오기만 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시더라고. 친구의 말을 듣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인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식당도 못 가고 영화도 못 보고 여행도 못 가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삶의 방식이 젊을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렇게 조금씩 가까운 관계를 잃어가고 결국 남은 사람들에게, 남은 가족들에게 더 의존하게 되는 거죠. 건강하게 나이가 든다는 건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자기만의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건강한 사람입니다.

행복해지라님 다녀가셨습니다. 앞전 사연을 보니까 많이 아프셨던 것 같더라고요. 많이 괜찮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참 나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참 나이가 드니까 한 곳 한 곳 아픈 곳도 생기고 아파도 잘 낫질 않더라고요. 닌겔이라는 거는 정말 허약한 사람만 맞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살아야 하니까 기력이 없으니까 찾아가서 맞게 되더라고요. 언니 빨리 기운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쁜 놀림 안녕하세요. 맞점 하셨죠? 몸은 좀 힘들지만 이쁜 놀림의 좋은 에너지를 받으면서 힘내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행복해져라님 힘내시고 오늘도 신청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본 장면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귤 한 봉지를 들고 줄을 서 있었는데 계산 직전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지 않으시려고 다시 내려놓더라고요. 조금 가격이 비싼 귤인가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할머니가 내려놓았던 귤 봉지를 다시 집어들어서 카트에 넣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이거 좋아하잖아. 참 별일이 아닌데 괜히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오래 함께 산다는 건 저런 걸 기억해주는 일인가 보다 싶어서요. 살아보니 사랑은 참 거창한 이벤트보다 사소한 취향을 오래 기억해주는 마음에 가까웠습니다. 무심한 하루 속에서도 당신 이거 좋아하잖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다정함이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쁜돌님 안녕하세요. 무지하게 더워졌습니다. 실내에서도 훈훈한 기운이 느껴지네요. 졸음이 스물스물 몰려오는데 어찌저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냇가오엔에 가려고 했으나 뭐 내일 가려고요. 점심 식사는 했는데 뭔가 허전하긴 하네요. 이쁜돌님 오늘도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꽁치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오늘도 어딘가 안 좋으신가 봅니다. 병원은 미루고 미루다가 나을 때쯤 가는 게 아니라 좀 귀찮긴 해도 아플 때 바로 가서 주사 한 대를 콕 맞으면은 좀 더 후딱 나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른 괜찮아지시길 바랍니다.

0: Yo, Ted G, you ready to rock the house? Yeah, let's do it. How are we gonna do that? Like this.
1: 지금은 현재 날씨 기온 지수 31도입니다. 아침부터 쨍쨍 무더위에 폭염이 진행 중이에요. 바람이 좀 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좀 살려주세요. 나가면 정말 불가마 기온입니다. 이쁜 돌루나 방송도 쉬엄쉬엄 하시면서 시원한 음식도 많이 먹고 무더위 날려버리세요 하시면서 네, 뉴 라이더님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누난가요? 신청하신 모든 곡들이 옛날 저희가 한참 오락실에서 했던 그 펌프에 나왔던 곡들이더라고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새 또 신청곡을 바꿔두셨습니다. 그래서 제 맘대로 서태지의 곡과 그리고 수정하시기 전에 올려주신 DJ DOC의 곡 두 곡 준비합니다.

이 사연을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납니다. 이 사연이 아니라 이 노래를 들으니까. 여보라는 그 호칭 있잖아요. 여보라는 호칭이 여, 보배같이 같을 여, 보배보, 보배같이 귀중한 사람한테 여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분한테, 옆에 계시는 옆지기한테 여보라고 많이 불러주시네요. 정말 최고로 예쁠 때 자기한테 와준 사람이니까 여보, 자기 이런 거 많이 호칭을 부르면서 애정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제 신청곡과 사연은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실 악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잠시 후에 마지막 멘트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잘 피하시길 바랍니다. 날이 너무 뜨거운데 다들 잘 피하셔가지고 깜둥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내일 또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도 아니고 오후 2시도 아니고 저녁 7시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퇴근하시면서 집에서 쉬시면서 함께 하도록 해요, 우리. 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실 악마님과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내일 저녁 7시에 봬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바이바이.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흐리네요. 내일 비 소식이 있다고는 하는데 네, 태양을 피하는 방법. 오늘은 그나마 태양을 안 피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날이 흐려서 햇님이 어디에 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깜둥이가 되지 않길 바라는 우리 이쁜이님의 방송 이쁜 돌림 방송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은 또 저의 뒷방송이더라고요. 네, 맨날 받기만 하다가 주려고 하니까 내일이 참 설레이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쁜 돌림, 네, 깜둥이 정감가잖아요. 전 깜둥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자동차를 볼 때도 저 깜둥이, 흰둥이 이러는데, 네, 우리 이쁜 돌림 설레이는 방송 잘 들었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이쁜 돌림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려니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지내보자고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7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즐겨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우수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피사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 시간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왕관님,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퇴근 시간 5시

6시 혹 7시 되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즐겁게 음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절한가요? 네, 우리 필사모님도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마누나 아침부터 코피가 났어요. 쌍코피인가요? 한쪽 코피인가요? 아침부터 헌혈했어요. 초코파이 드셔야겠어요. 아, 피곤해. 수고하세요. 저도 아침부터 아이들 보내놓고 계획이 2시간 정도 자고 집 대충 청소하고 빨래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빨래를 돌려놓고 나니까 집을 한번 치우게 되고 또 집을 치우게 되다 보니까 어제 우리 흑장미님께서 아이고 허리야 화장실 청소하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은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이럴 때는 화장실 한 개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덕분에 피곤한 하루네요. 그래도 우리 화이팅하면서 우리 꽃미나님은 헌혈을 하셨군요. 괜찮아요. 새로운 피로 생성이 될 거예요. 남은 시간도 화이팅하면서 아자자

난 괜찮아. 사연이 없어도 난 괜찮아. 선곡으로 해서 달려야 되는 거죠. 네, 뉴 라이더님 반갑습니다. 요즘 사연 나눠서 자주 뵙네요. 안녕하세요, 영문 누나. 뉴 라이더 왔어요. 누나요, 지금 오후 시간에 사연을 적고 있는데 잠시 신청하고 생각나는 노래 있다고 시원한 그룹이 있어서 남긴다고요. 잠시. 네, 현재 30도 이상 날씨는 무더위. 현재 지금은 날씨는 찐통더위 혹은 지치는 날씨입니다. 지역마다 날씨가 다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있는 곳은 흐려요. 흐려서 햇님이 잠깐 비쳤다가 지금은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비가 오려고 그러나 봅니다. 근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기는 하더라고요. 지치고 푹푹 찌고 땀도 나고 피곤하고 졸리고 너무나 힘이 안 나요. 신나는 곡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신나는 곡 들으면서 기운 좀 내면서 화이팅 하면서 무더운 날씨 정말로 이제는 더위 조심하고 또 시원한 음식 먹으면서도 드시면서도 배탈 조심하시고 한마디 살려줘요. 뮤디스 뿅디스 바디 헬프미. 뭐래니? 뭐라는 겁니까? 헬프미 도와달라고요? 살려줘요. 안 죽어요. 괜찮아요. 네, 시원한 아이스 깨깨 하나 드시면서 더위 날려버리고요. 인나이브 청취자 여러분, 또 세이클럽 청취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 더위 조심하세요. 내일 비가 오면 좀 한풀 꺾이지 않을까요? 근데 비의 양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네요. 첫 번째 가수곡은 레드에프 바람아 불어라입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압니다. 암튼, 네, 세 곡에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행복해자라님 반갑습니다. 어제 안 보이시길래 어디 아프신가 무슨 일 있으신가 생각을 했었는데 몸이 아프셨군요. 악마님 안녕하세요. 어제까지 몸살 나서 고생했어요. 오늘도 많이 좋아져서 오늘은 좋아지신 거죠? 출근했는데 쉬엄쉬엄 해도 힘든 하루네요. 빨리 퇴근해서 쉬고 싶어요. 악마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퇴근까지 방송 잘 들을게요. 보통 직장인 분들이 아픈 것도 날짜 따져가면서 아파야지 안 그러면 눈치 보이잖아요. 주말에 한 것도 없는데 금요일 날 왔는데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주말에 막 몸살이 왔어요. 예기치 못하게 몸살이 와서 그 몸살기가 월요일 날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윗분들은 또 직장에 또 연락하면 주말에 그렇게 놔두고 월요일 날왜 쉬어? 이런 분들도 참 많아요. 그죠? 또 아픈 것도 쉽게 아프면 안될것 같아요. 직장인분들은. 그렇다고 평일에 아프면 또 평일에 아프다고. 오늘까지 근무하고 주말에 푹 쉬어. 뭐 이런 직장도 있고, 그죠? 아픈 것도 참 눈치가 보여요. 연차 쓰면 또 연차 써도 눈치가 보이는 회사도 있고, 또 연차를 안 쓴다고 눈치 지르는 회사들도 있고, 어디 장단에 맞추라는 거야, 그죠? 네, 몸살은 좀 하루 이틀 푹 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는 게참 좋더라고요. 저도 몸살기가 자주 오는 편은 아닌데 한번 오게 되면 한 2, 3일을 누워 있어야 돼요. 하루 이틀, 이틀까지는 누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몸에 힘이 없어요.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힘이 없다니까 다들 안 믿어요. 우리 행복해자라님은 야리야리 하실 것 같은데.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퇴근하셔서, 빈속에 약 드시지 마시고, 입맛 없으면 죽이라도 드시고, 꼭약 챙겨 드시고,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노래는 들어야죠. 그죠?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5시 7분인데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 천국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사연난이 그렇게 조금 올라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시간대에 비하면 조금 올라온 건 아닌데, 흐름이 좀 빠르네요. 그럼 이쯤에서, 이쯤에서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태연의 만약에, 잔잔한 발라드를 청해주셔서 이 곡에 맞춰서 세 곡을 듣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5시 19분이네요. 대화방도 조용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방송이라 그런가요? 아니죠. 아니겠죠. 다들 날도 구려서 일찍 퇴근들 하신 건가?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 네, 다녀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사연하면서 인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면서 나머지 곡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구글에서 이것저것 검색해보다가 바이러스를 잘못 눌렀는지 계속 컴퓨터 오른쪽 하단에 처음으로 짱이 뜨네요. 그래서 급하게 네이버로 바이러스 제거 프로그램 깔아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합니다. 악마님, 아직 실내는 괜찮네요. 다행이네요. 오늘도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 가끔 그러잖아요. 막 난 만진 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상해 막 돌아다녀. 그러면 제보부터 해봅니다. 컴맹이라서 뭐 이것저것 만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는 흑장미님을 애타게 부릅니다. 청해주신 글 제목이 천국 제목이 한 편의 소설 같아요.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깊어지는 이 새벽에 꿈만 같았던 나의 사랑 이야기. 눈물아 제발 멈춰줘. 실현당한 느낌? 실현당하는 그 소설? 아니면 실현당한

가산말? 네, 우리 꽁치님,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흑장미님께. 네, 저는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붓을 권합니다. 만약에 제붓을 해서 계속 그게 뜨면 저는 불러야죠, 뭐. 괜히 이것저것 만졌다가 방송까지 안 되면 큰일 나니까. 백업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는데 전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꽁치님 급하게 네이버 바이러스, 네이버에만 바이러스 제거. 요즘 바이러스도 균덩어리가 사람 바이러스도 겁나 많아가지고 아주 제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피곤한가 봐요. 그리고 대화방이 조용하니까 멍 때리고 있다 보니까 사연을 읽어도 멍합니다. 우리 꽁치님이 청해주신 곡이나 잘 들어야지. 우리 꽁치님 저녁 맛나게 챙겨 드세요.

네, 꼬미남님께서 한번더 다녀가 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영문 누나 두 번째 시작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덜 더워요. 그죠? 하늘이 흐리멍텅해요. 그리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요. 시원합니다. 수고하세요 하셨는데 시원하긴 하네요. 네, 그래도 후덥지근해요. 후덥지근해서 그 바람이 그 상큼한 바람이 아니라 후덥지근한 바람. 그래도 햇볕이 쨍쨍 내리쬐서 더운 것보다 낫죠? 언제나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꼬미남님께서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더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힘내시라고. 스마일 어게인. 코피도 흘렀는데, 그죠? 한곡못 전해드린 곡이 있습니다. 이제 걸그룹으로 해서, 우리 꼬미남님께서, 들으면 기운이 날 만한 노래로 세곡 전해드리고, 우리 필사마님의 사연 가지고 나올게요. 오땡이네요. 5시 50. 5분 여러분 퇴근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해서 퇴근하시고요. 네, 또 지금 들어오시는 님들도 반갑고 또 퇴근하시는 님들도 조심해서 퇴근하시고 우리 행복해 자라 님도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안전 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저녁도 입맛 없더라도 꼭 챙겨 드시면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고맙겠어요. 출퇴근하세요. 우리 꼬미남님도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또한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면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쭉 이어가시고요. 또 7시부터는 우리 까까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예요. 까까님 앞으로 마감선 올라오면 예쁜 사연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우리 필사마님께서 오늘 저의 마지막 사연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녀갑니다 하시면서 사연 이따 소개할까요? 혼날 생각을 하고 좀 몸 좀 마음 좀 가다듬어야겠어요. 몸 마음 좀 가다듬고 있다가 제가 쏴악 야구 팬들 쏴악 뒤집어 놓겠습니다. 그럼 새곡 듣고 나올게요.

네. 어? 잠깐. 뭐 학원생 우리 햄버거님 다녀오셨네요. 오늘 외근 중인가 봅니다. 인사만 잠깐 나누지도 못했는데 추천해주고 가셨어요. 고마워요. 듣고 있다면 고마워요. 오늘 삼성 화이팅. 제가 응원해줄게요. 삼성 화이팅. 아 그럼 KT 팬들한테 혼날라나? 필사마님께서 부산 야구 팬들에게 이런 얘기가 있죠. 롯데가 이겨야 집구석이 조용하다. 그 집구석이 어딘가요? 어디단가? 좀 있으면 야구 시작합니다. 호수에서도 저 포함한 야구 보시는 몇 분들 있을 걸로 아는데 몇 분들이 아니라 많을 거예요. 지금 세이클럽에서도 그렇고 인라이브 그리고 그 외에 하늘호수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즐기는 스포츠가 야구, 축구 이러잖아요. 정말 대중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축구장 가서 응원하는 것보다 아마 야구장 가서 응원하고 스트레스 풀어 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관중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각자 팀만 응원하세요. 게임을 하다 보면 정말로 10개 구단에서 붙잖아요. 그럼 각팀 응원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참 보기 싫더라고요. 우리 필사미완님도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팬 응원하면서 집구석이 조용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필사마님 집은 조용하겠네요. 마눌님과 필사마님은 같은 팀일 거 아니에요. 같은 팀이니까 싸울 일이 없겠네요. 근데 저는 주말에 우리 언니가 내려왔는데 두산 팬이에요. 두산을 많이 응원하는데 채널이 다르잖아요. 제가 기아 채널을 보고 있으니까 잠깐만 틀어봐, 잠깐만 틀어봐 하다가 이기니까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때 삼성이 1점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를 염장을 지르더라고요. 아 맞아요. 좋아하는 팀이 이겨야 집구석이 조용합니다. 아 이건 부산 팬분들이 아니라 모든 팬분들이 다 그럴걸요. 근데 저도 정말로 재미나게 지면 관람한 그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몇 경기 있는데 우리 필사마님 우리 서로 좋아하는 팀 응원합시다. 우리 롯데가 어디하고 하죠? 하나하고 하네요. 여기는 하나 팬. 여기 충청도는 하나잖아요. 청주, 대전 이런 세종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하나 팬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음성인데 경기장이 좀 멀어서 그냥 TV로 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많이 하지 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있는 지역은. 우리 필사마님 화이팅. 오늘은 기아랑 LG네요. 기아 화이팅.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네, 올라온 사연 청곡도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저의 선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우리 까까님, 다음 방송이세요. 예쁜 사연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 저는 조금 이따 마무리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까까 언니, 까까님과 행복하고요, 즐겁고요, 편안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까까님도 하이톤이라서 시원시원한 방송이죠. 네, 저녁 시간 시원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말을 낳고 말이 많으면 탈을 낳는다고 합니다. 보기에도 눈부신 사람,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말을 아껴야 한다고 해요. 사랑과 신뢰는 말을 삼키는 데서 깊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저에게는 저희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도 참 광범위하죠.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자녀, 그리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참 소중한데 그럴수록 더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며 말을 아껴야 서로 눈부신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2026년 5월 19일 화요일이죠? 7시 방송 깎아 인사드립니다. 저에게 또 다른 소중한 가족이시죠. 하늘로서 가족분들과 2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시간 우리 악마님 3시간 정도 방송하셨죠. 항상 제 앞에 방송을 하시는데 참 고생이 많으세요.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저녁 아직 안 드셨죠. 저녁 맛있게 드시면서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시간 함께 할게요.

서영은의 웃는 거야, 그리도의 기분 좋은 날, 그리고 박선주의 소중한 너라는 곡까지 세 곡 함께 들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누구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을 준비하면서 나는 누가 가장 소중하지?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가족 혹은 부모님? 생각하다 보니까 꼭 가족만은 아닐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알고 지내는 지인들, 이웃들, 소중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말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말을

놓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가능하면 말을 좀 빨리 놓지 않는 편인데, 그래서 오래도록 알고 지내는 지인이지만 아직까지도 존댓말을 쓰는 지인들이 좀꽤 있어요. 말을 좀 편하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너무 편안하게 대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면 말이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참 피곤하게 살죠? 신청곡 게시판 보니까 꽃미남님께서 신청곡 올려주신 지가 한참 됐어요. 그래서 빨리 들려드려야 될것 같은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까까님. 저녁 피크 타임이라 후다닥 다녀갑니다. 수고하세요 하셨어요. 가장 바쁜 시간 신청곡 올려주시는 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감사해요. 신청하신 곡세곡 있죠? 폴킴의 괜찮을 거예요. 제이세라의 여기서 기다릴게. 연애 그리움이 밀려오는 이 밤. 세곡 신청하셨어요. 세곡 함께 들을게요.

화요일 저녁 7시는 까까님이죠.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저녁 메뉴는 탕수육에 소주 한잔 하시면서 우리 필사마님께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탕수육을 시키시면 짜장면은 옵션이죠. 기본 함께하는 메뉴 아닌가요? 혹은 구운 만두? 예전에는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키면 만두는 서비스로 왔었어요. 요즘에는 참 냉정한 세상입니다. 국만두가 안 와요. 저희 동네만 그럴까요? 각박한 세상. 너무 속상해요. 지금도 군만두를 서비스로 주는 곳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갑자기 예전에 탕수육과 짜장면을 시켰을 때 군만두가 왔던 그런 행복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소주는 적당히 드세요. 신청하신 곡세곡 있죠? 015B의 슬픈 인연,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그리고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라는 곡세곡 함께 할게요.

필사마님께서 신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고민이 로비가 부른 슬픈 인연이라는 곡. 남이라는 가수가 원곡 가수죠. 앞 시간에 방송하셨던 우리 그 악마님께서 거의 끝부분에 옛날 곡 리메이크 곡을 연달아 쭉 들려주셨어요. 그 곡을 들으면서 이거 남이가 불렀는데 이거 박남정이 불렀는데 하면서 막 신나게 들었었던 기억이 살짝 나네요. 리즈의 빙글빙글이라는 곡을 아까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남이의 그 곡이죠. 지금 들려드렸던 슬픈 인연 이 곡도 참 사랑을 많이 받았었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글루미 선데이님께서 신청곡을 올려주셨어요. 신청하신 곡 중에 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 있네요. 그래서 덕분에도 저도 잘 들을 것 같아요. 윤상의 달리기라는 곡 신청해 주셨고요.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곡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그래서 방송할 때 종종 들려드렸었고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대근하겠습니다 하는 가수가 있죠. 혹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곡 정말 공감할 거예요. 얼른 일 마무리하시고요. 퇴근하세요.

블루미 썬데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라는 곡 들려드렸어요. 이 가사가 처음에는 퇴근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퇴사까지 나와요. 직장인들은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또 집에서 쉬면 뭐 하겠어요? 한 달 쉬고 두 달 쉬고 3개월 쉬면서부터는 지겨워지죠. 출근하기 싫은 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며칠 있으면 월급을 타지. 월급 타면 나를 위해서 뭐 하나는 사자. 내 거를 꼭 사자. 내가 갖고 싶은 거 사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래, 내가 이러려고 돈 벌지. 그런 마음을 저는 가져요. 그리고 아이들 용돈을 줄 때도 아 그래 내가 좀 여유 있게 아이들 용돈 주려고 내가 오늘 또 출근을 하지. 내가 나중에 노후에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적금을 붓고 있지. 이런 위로를 하면서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도 힘들어요. 그런데 월급날이 딱 되면 행복합니다. 통장에 탁탁탁 찍히고 탁탁탁 나가지만 금방금방 스쳐 지나가지만 그래도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떠서 준비해서 출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월급 통장에 돈이 찍혀서 들어오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게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소소한가요? 자, 다음 신청곡 우리 꽁치님. 까까님 안녕하세요. 저녁밥을 너무 적게 먹었더니 또 배가 고파지네요. 아메리카노 커피와 군것질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제가 사는 곳은 내일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은 시원합니다. 까까님 오늘도 좋은 밤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아마 비가 오는 곳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곳도 내일부터 비가 오고 모레까지 비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벌써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습한 느낌이 들면서 그 흙냄새가 싹 올라오고 있어요. 비 오기 전에 그 흙냄새. 아마도 단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신청하신 곡 지하의 지독하게 가슴 아픈 사랑, 송하예의 떠날 거면 날 사랑하지나 말지, 이해준의 사랑한다는 말은 아끼지 말아요. 세 곡 신청하셨어요. 세 곡 다 들려드릴게요.

꽁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해준의 사랑한다는 말은 아끼지 말아요라는 것까지 함께 했어요. 함께 하고 계시는 방송은 이나우의 최고의 방송국이죠. 한우로서 방송국에서 아빠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벌써 8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와, 시간이 참 빨리 가고 있어요. 오늘은 유독 제가 멘트할 때 잡음이 좀 많이 들리지 않나요?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며 잡음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제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문을 닫고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선풍기와 에어컨을 막 준비해서 켜야 하는 그런 날씨가 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들이 좀 많이 나죠. 근데 사실은 차 지나가는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요. 제가 창문을 이렇게 열면 저희 집에서 논이 굉장히 넓은 이렇게 논이 쫙 펼쳐지는데 그 논에서 들리는 개구리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개구리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개구리 소리는 잘안 들리는 것 같고요. 자동차 휙휙 지나다니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 저 개구리 소리를 너무 들려드리고 싶어요. 요번에 들려드릴 곡은 우리 흑장미님께서 우리 까까님 잘 들어요. 코도 막히고 목도 답답하고 입도 마르고 죽겠네요. 병원을 바꿔야 하나 하시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계세요. 감기가 꽤 오래 가고 있고요. 감기약을 먹으면 또 입이 막 마르거든요. 주사가 가장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며칠째 약을 드셔도 효과가 없다면 병원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사 꼭 맞으시고요. 약꼭 챙겨 드시고요. 빨리 나으세요. 아프지 마시고요. 신청하신 곡, 너무 오랜만에 들어요. 강변가요제 대상곡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박영미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장미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이중간의 인생은 미완성,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박영미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정석이란 가수는 사랑하기에라는 곡으로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그리고 잘생겼다라는 그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죠. 예전 가수들은 이렇게 노래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러면 대충 나이가 나오죠. 자, 재신의 신청곡 마감을 했습니다. 듣고 싶은 곡 있으신 분들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을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될것 같지요. 요번에 들려드릴 곡은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이 되겠네요. 수인님께서 차분함의 아이콘, 까까님 안녕하세요. 5월의 어느 화요일, 오늘도 어김없이 늦은 7시 방송 오셨네요.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지요? 어제 오늘 큰 작업하느라 오늘도 연장근무 살짝 하고 돈이 쪼들리는 바, 오늘은 마트 투어 없이 집에 와서 고기 듬뿍 넣은 김치에 계란 후라이 대충 한술 뜨고 사연날 후다닥 다녀갑니다. 까까님 하면 과자, 간식이 필수 아닌 필수 느낌이라 간식 살포시 준비했어요. 방송 감사히 들어요 하셨는데, 대충 드시기에는 고기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라고 하셨는데, 대충이 아니고 아주 든든하게 드셨어요. 거기에 계란 후라이까지. 정말 탐나는 메뉴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녁을 안 먹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살짝 허기가 지는 느낌?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는 뭐잘안 먹으면, 배가 좀 홀쭉해지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배고파, 허기가 지네 하면 손이 떨려요. 그래서 꼭 챙겨 먹어야겠더라고요. 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신청하신 곡세곡 있어요. 너드 커넥션의 가장 높은 인형 들려 드립니다.

그대로라는 곡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제시간 신청곡 모두 다 들려드렸어요. 조금 전에 장민님께서 신청곡을 해주셨는데, 이 곡을 들으면서 갑자기 준비했던 곡이 바뀌었습니다. 허각의 해바라기라는 곡을 제가 선곡을 했었어요. 이 곡은 그 박상민이 원곡이죠. 박상민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곡인데, 목소리 자체가 좀 달라요. 허각이라는 가수의 목소리와 박상민이라는 가수의 목소리가 상반되는데, 그래도 이 노래가 또잘 어울려요. 허각이라는 가수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약간 애절하다,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상민은 좀 약간 허스키하죠. 그래서 허각의 해바라기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 아까 장미님께서 신청하신 곡을 들으면서, 아, 이곡꼭 한번 들어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작품 하나에 난 아직도 널이라는 곡을 준비했다가, 옛날 곡 말고 또 은정과 효민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난 아직도 널이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이 곡을 또 살짝 들어보니까 또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곡 준비했고요. 이수영이 부른 리메이크 곡이죠. 누구라도 그러하듯이라는 곡세곡 준비해봤습니다.

스트레칭은 경직되어 있던 몸의 세포와 체액들을 순환시키는 최적의 건강법이라고 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또는 일어나기 전 잠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서 하는 스트레칭도 좋다고 합니다. 물론 운동복을 잘 갖춰 입고 제대로 된 스트레칭이면 더욱더 좋겠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잠깐 침대에서 하는 스트레칭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제는 건강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건강해야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발떡 일어나지 마시고요. 침대에서 여유 있게 스트레칭 한 번씩 하시면서 혈액순환 잘될수 있도록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건강 기도하겠습니다. 2시간 함께 하셨어요. 행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자키님이시죠? 우리 이니님과도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저녁 시간에 들려드리는 이 곡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자, 스트레칭 하면은 벌떡 일어나는 생각이 들어서, 자, 김광석의 일어나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곡 들려드리면서 아까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2시간 함께 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은 이유 없이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그런 밤이 있죠. 인적 드문 시골 정류장에 앉아서요.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던 순간처럼입니다. 네, 금세 도착할 시간을 알려주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문득 그런 하염없는 기다림의 감정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밤 9시부터요 11시까지 조금 천천히 흘러가는 음악들과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풍경 하나씩 꺼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어디에서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가요? 퇴근길 버스 안에서일 수도 있고요. 또 조용한 골목 끝 작은 가게일 수도 있고요.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한편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니면 퇴근을 해서 정말 편안한 자세로 소파에서 혹은 침대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밤길 위에 인예 가요 풍경 속에서 음악을 한 곡 한 곡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앞전 시간 조금 전까지 우리 까까님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식사를 안 하고 방송을 하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그래서 아마 손이 막 발발발 떨린대요. 그러니까 얼른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편안하게 11시까지 출발해 볼까요? 이 밤의 쉼표 이니의 가요 풍경입니다. 출발합니다. 뮤직 큐.

네,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한우로수 방송국 인예가요 풍경입니다. 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일 쪽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세일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라이브 쪽 역시 인라이브 라디오, 또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가죠. 네, 신청곡 남겨주실 곳 역시 인라이브 쪽, 네,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넣어주시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예가요 풍경 11시, 네, 11시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우리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까요? 네,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필사마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한우로수의 풍경지기 이니님, 사마가 왔습니다. 네, 잘 오셨고요. 날씨가 최근 참 더웠습니다. 봄인지 여름인지 헷갈렸죠. 네, 특히 부산은요 바다가 있어서 습하니 아주 찝찝함과 짜증남에 고생했더랬죠. 네, 덥기만 한 거는 좀 괜찮은데 거기에 또 습하면 정말 짜증. 네, 그렇죠. 내일부터는 비가 내린다니까 비가 더위를 좀 식혀주겠죠. 네, 두 시간 감사히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벌써 여름이 오기도 전에 네 더위를 비가 식혀줄 그것을 기대한다는 게, 네, 한여름을 어떻게 날까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 지혜롭게 또 여름을 나야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니까 우리 필사마님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너는 나의 별이야, 서희라의 미워하지 말아요, 우디의 어제보다 슬픈 오늘, 네, 세 곡 함께합니다.

네,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네, 오늘따라 배달 콜이 주춤합니다. 네 앞에 앉아 들려주고 싶어. 너와 나 누구? 내일은 잠수입니다. 왜냐 하면은요, 비 온 날이면 시야 확보도 잘 안 되고요, 힘이 많이 들어가요. 긴장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그런 데가 참 위험하거든요. 네,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셨는데, 네, 잠수를 한다는 건 일을 안 한다는 건가? 네, 아무튼 배달일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눈이 올 때는 또 눈이 온 대로 너무 위험하고, 비는 저는 눈보다는 오히려 비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비가 좀 고이고 막 이런 거 잘 구분이 안 돼서 막 미끄러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더우면 또 더워서 힘들고 그래요. 늘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건강관리도 잊지 마시고요. 네, 신청하신 곡은 박다혜 씨의 너의 이름을, 안녕의 샵 안녕이라고 하는 거죠. 내 사람, 이규라의 눈부신 눈물. 네, 세 곡 신청해 주셨는데 함께 할게요. 오늘도 고운 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요 우리 스위트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고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이니 누나 방긋 하트콩. 조용해 식어버린 커피 한 모금도. 네, 주말은 잘 보내시고 또 이번 주 중도 아픈 곳이 없이 잘 지내고 계시죠 하셨는데, 그럼요, 저는 늘 건강 식식 네, 보장됐죠. 네, 아직 여름이 오지 않았음에도 한 며칠 최고 기온이 한 30도를 훌쩍 넘어서 땀 좀 나며 근무를 했는데요. 가끔은 이런 말이 있어 설명할. 네, 오늘은 선선하니 근무하기 좋았습니다. 지금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비 맞으며 근무하는 건 너무 싫지만 편한 자세로 빗소리 듣고 있노라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내일은 하루 종일 비가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기로, 지금 이 순간은요 우리 이니 누나와 아름다운 동행 또 고운 시간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반갑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트 꽁꽁꽁.

0: 내일은 비 소식이 꽤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아마 제주부터 내리기 시작하나 봐요. 벌써 제주도에는 비가 부슬부슬 온다고 하는 거 보면.
1: 오늘 하루쯤은 나를 먼저 챙겨도 돼.
0: 네, 더위가 예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빨리 왔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또 더워 하다 보면 또 어느새 또 가을이 오겠죠. 그래요.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청하신 곡은요. 원어스의 루퍼트의 눈물, 샤이니의 늘 그 자리에, 도경수 씨 우리까지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은 조금 더 조용해지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보다는 음악이 더 크게 들리는 시간, 생각이 조금 더 솔직해지는 시간. 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잘한 것도 있고요. 또 조금 아쉬운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오늘의 여러분이고 또

네, 인예가요 풍경 2부 시작했고요. 네, 청해요 신청합니다. 우리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네요. 언니 안녕하세요. 날씨가 벌써 무더워졌어요. 내일부터는 비가 온다고 해요. 비가 와도 똑같이 더울 것 같긴 하지만요. 맞아요. 더울 때는 뭐 시원한 느낌이다기보다는 좀 습해서 좀 더 후덥지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낮에는 덥지만 그리고 아침과 밤에는 좀 선선한 것 같아요. 완전히 여름이 아닌 건 느껴지긴 해요. 그쵸? 네, 그래도 비 오는 거 보면요 마음이나마 시원하겠죠? 그래요. 감사히 잘 들어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뭐 비 내리는 거 보고 아 시원하다 그러면 시원해지는 거죠. 뭐든지 마음먹기에 달렸으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흑장미님은 감기 때문에 그 감기를 빨리 떨쳐야 되는데 어떡하죠? 내일은 내과에 다녔으면 이비인후과에 가면 좀 약이 좀 독하게 지어주니까 금방 낫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편안한 밤 이어가시고요. 네, 청해주신 곡은요 알레프의 가끔 안부는 들려주길 겸의 시시한 연극 볕은? 별은이요? 별은이 맞죠? 좋은 꿈. 네, 세 곡 함께 합니다.

네, 우리 흑정민님의 신청곡 겸해 시시한 연극 별은 좋은 꿈 듣다 보니까요 조금 더 이어졌으면 저도 졸 뻔한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꿈 꾸고 잘 자라고. 네, 우리 꽁채희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니님 안녕하세요. 일이 생겨서 잠시 외출하고 왔습니다. 네, 제가 사는 곳은요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해서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좀 있습니다. 이제 밤 10시 정도에 죽순을 삶아놓고

아무튼 잘 삶아 놓았나요? 네. 이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밤 시간 보내시고요 하셨어요. 그래요. 오늘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공채인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101의 켜줘, 그리고 에이티즈의 인셉션, 제국의 아이들의 숨소리까지, 네, 숨소리.

네, 제 시간의 마지막 시간, 네, 마지막 사연, 네, 신청곡입니다. 꼬맹이 쩡이님 다녀가 주셨어요. 인연이 신청해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시고요. 네, 우리 꼬맹이 쩡이님도 오늘 하루 하늘호수와 더불어 또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일은 마음을 정리하는 일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조용히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또 놓아야 할 건 놓고 품을 건 품는 시간. 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라보면서 오늘도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이니와 함께한 가요 풍경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목요일 밤, 네, 이번 주는 목요일 밤, 금요일 밤, 네, 9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올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네, 잘 보내시다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어요. 뭐 강풍도 분다고 하는데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라는 풍경 속에서 머물다 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잘 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호수 24 나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더운 하루 여러분들 잘 보내고 오셨나요? 날씨가 하루하루 다르게 많이 더워지는 것 같아요. 더워지는 만큼 불쾌지수도 올라가겠고 좀 지치기도 하고 짜증도 나겠지만 그런 걸 다 잊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늘호수가 아닌가 싶어요. 하늘호수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생각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네요. 전 시간 고생해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니님 아직도 섹시한 목소리예요. 예, 아직 글쎄요. 목소리가 약간의 코맹맹이 소리가 조금씩 들리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목요일날은 조금 더 섹시한 목소리로 함께 해야 될까요? 근데 너무 섹시해지면 아프신 거 아닌가? 아무튼 우리 이니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요일날 봬요. 저는 이니님의 뒤를 이어서 이 밤의 끝을 찾고 1시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나니의 가요비타민 쇼톰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선곡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청곡 남겨주실 때는 가수 이름과 제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일 처음으로 우리 샤방샤방한 꼬미누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내일 오전에 비 조금 오고 오후부터 저녁 퇴근할 때까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수요일 잠수입니다. 목요일날 봬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수요일 내일이잖아요. 왜 잠수해요? 비 오는 날은 잠수인가? 뭐지? 어디 가세요? 좋은 데 가시나? 신청하신 노래가 겹쳐있거든요. 우리 이니님 시간에 엔딩곡으로 나갔어요. IOI의 갑자기라는 노래가 엔딩으로 나가서 제가 이 노래는 준비가 안 되고요. 다른 노래들은 제가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노래를 수정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갑작이란 노래는 들려드리지 못하지만 다른 곡으로 원하시면 제가 바꿔드릴게요. 김나경의 우린 왜 안 맞을까, 한동근의 배어, 그 다음에 써니사이드의 노래는 제가 먼저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두 곡만 준비를 해드릴게요. 우리 꽃미남님 듣고 계신 거죠? 신청하신 노래

미디아의 음성입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예, 하늘호수 24 대화방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빨리 오세요. 시간 되시면 주무시는 분들 빼고 김기태의 25, 21, 이해준의 다시 피어날 거야 이렇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꽁치님, 꽁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요즘은 일단 앉아있기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잠이 오네요. 수면 부족 상태인 듯이요. 그럼에도 아메리카노, 카페인 버프로 잠 떨쳐내고 시간 좀 보내다가 자려고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죽순 따러 가야 합니다. 비가 온다고 하던데 아무튼 잠 떨쳐내고 맑은 정신으로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밤 시간 보내세요 라고 다녀가 주셨어요.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죽순 따러 가신다. 대나무 하면 죽순 하면 꽁치님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대나무가 많이 병들어 죽는다는 기사를 봤을 때 꽁치님이 먼저 생각났거든요. 지금 얘기한 대로 대나무 하니까 죽순도 생각나고 우리 꽁치님도 생각나고 알 수 없는 병들 때문에 많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 아래쪽에 진짜 많이 대나무가 되게 많았는데 대나무 숲들이 많이 말라 죽더라고요. 병명을 알 수가 없어서 고민 중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꽁치님 주변에는 괜찮은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네요. 양요섭의 아직도 좋아해, 이승기의 정리, 홍승민이 부르는 청소 세 곡 이어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정리 청소하니까 우리 또 꽁치님이 정리도 하면서 청소도 하시고 뭐 계획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잘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꽁치님의 신청곡 함께 했고요. 경서의 노래죠. 말 대신. 나연의 괜찮아 사랑이니까. 그리고 시아의 노래죠. I believe. 우리 꽃미남님의 신청곡이기도 하고요. 시아의 노래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늘호수24 나니의 가요 비타민 함께하고

유해준의 우성이죠. 혜준이란 이름이 저희 대화방에도 있어요. 언젠간 그러더라고요. 혜준이란 이름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가? 예, 유해준의 음성으로 나에게 그대만이 허각에 하루마다 널 꺼내 기억 서랍이 부르는 수채화 같은 여름 세곡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그릇이 다 다르죠.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 잘할 때까지 연습하라고 했더니 예,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옆길로 샜어요. 큰일 났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만 하산하라고 하고 싶네요. 예, 신청산에 우리 철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서준의 말해줄게 민니의 꿈결 같아서 페이지에 이별이 오지 못하게 예, 새 곡 주셨어요. 예, 오늘은 커닝한 거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 들어보고 예, 본인이 직접 예, 신청란에 올리신 거라고 하네요. 워낙에 커닝을 잘하시는 분이라서 알 수가 없어요. 예, 다 나중에는 다 들통나는데 말이죠.

시간 진짜 빨리 가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원주의 노래죠. 그대뿐이죠. 스키의 이별을 준비하는 법을 몰라서 모닝커피에 날 미워하지 말아줘. 이렇게 세 곡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노래 들으면서 멍 때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멍 때리는 걸 좋아하는데 방송할 때는 멍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송할 때는 그렇게 못하는데 평소에는 흥얼흥얼 거리면서 뭐 아는 노래 같은 경우는 뭐 흥얼흥얼 거리면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 잘 모르는 노래 같은 경우는 그냥 듣기만 하고 멍 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가끔 차 타고 가면서 아는 노래 나오면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아는 노래가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일 수도 있고 모르는 노래일 수도 있고 아무튼 얼마 전에 김종국 씨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와, 왜 도대체 가수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노래하고 싶다고 했던 사람들이 왜 노래를 안 하고 옆길로 새고 있나, 왜 엄한 일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아쉽더라고요. 좋은 노래 좀 많이 불러서 좀 우리의 길을 좀 힐링시켜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라고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예전보다 더 능숙해진 농이 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 그리고 좀 여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자주 나와서 노래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시간 12시 31분, 이제 29분 남았어요. 뭐가요? 예,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29분.

제 시간이 끝나면 신청곡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제 시간은 이미 마감선 그어졌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1시 이후부터는 음악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요방이라서요. 장르가 가요방이라서 대중적인 가요로만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못 가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디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은 조금 조용했어요. 신청란이 많이 조용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신청란에 사연 남겨주신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꽁치님, 그리고 우리 철님, 예, 세 분 감사드리면서요. 난이 물러갔다가 이따 밤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비 피해 없이 하루 잘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요비타민 하늘로 자키 난이었습니다. 난이의 가요비타민 셔터 문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헤어졌어도 시간이 흘러 서로를 알아보지 못해도 내 기억 속에 추억만은

헤드로스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과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도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비구름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오늘은 날도 평년보다 서늘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양도 제법 많겠고 순간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는데요. 강원 산지에 최대 150mm, 제주 산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1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수도권과 충청, 남해안에 최대 80mm, 남부 내륙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중부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는데요. 현재 전라남도 흑산도와 홍도에 강풍특보 발효 중이고요. 오후부터 전국에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 주의 필요합니다. 비가 내리며 때이른 고온현상도 누그러지겠습니다. 어제보다 크게 11도가량 낮겠는데요. 지역별 낮 기온 보면 서울 20도, 대전 19도, 대구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비가 열기를 식히면서 내일까지는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부터 기온이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스타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의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으로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원 연필 보이는데요. 연필 버튼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제이팝, 영어 가사가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하셔도 선곡이 안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 안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와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의 중심 하늘호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야옹스님 다녀가 주셨네요. 블루피쉬의 흐린 후 맑음 전도을의 이제 인사할 때야 청해 주셨습니다. 토버님 집에 일이 생겨서 한 들어오지 못할 것 같아요.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너무 피곤하네요. 애기 봐야 하는데 다음에 다시 인사 남기러 오겠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는데 애까지 봐야 하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칠 것 같네요.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기면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고 괜히 마음까지 무거워지기 마련인데 너무 혼자 끌어안고 버티지만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좋은 일로 자리를 비우는 것 같지는 않아서 괜히 걱정되고 마음 쓰이는데요. 그래도 지금의 복잡한 일들 잘 풀리고 마음도 조금 편안해져서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웃으며 인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야옹스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힘든 와중에도 잠깐씩이라도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반갑게 만날 날 기다리고 있을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와우님 다녀가 주셨네요.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데이 식스, 행복한 날들이었다. 무한계도 그대에게 정해주셨어요. 예. 네. 아주 경쾌한 곡들 정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토보님. 비가 와요. 내일까지 온다네요. 사실 제가 비를 기다렸어요. 청소 루틴인데요. 송화가루 다 날리고 나면 창틀 청소를 하는데 이번 주가 딱이네요. 비가 방충망과 창틀을 적셔주면 딱히 좋거든요. 내일까지 오니까 내일 아침에 부지런히 움직여봐야겠어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와우님은 비오는 날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생활의 타이밍으로 딱 활용을 하시네요. 송화가루 날릴 때는 정말 창문 열기도 조심스럽고 청소도 쉽지가 않은데 비가 한번 내려주면 확실히 묵은 먼지 닦아내긴 좋긴 하겠죠.

내일 아침에까지도 조금 분주하시겠지만 방충망이며 창틀이며 속 시원하게 정리하고 나면 기분까지 한결 개운해질 것 같긴 합니다. 비오는 날의 촉촉한 분위기처럼 오늘 하루도 차분하고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빗길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공치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서인영의 사랑이라 쓰고 아픔이라 부른다. 타이푼의 그리울 사랑. KC의 그댈 위한 사랑. 오늘은 사랑 시리즈군요. 터보님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곳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새벽 일찍에는 비가 안 내리길래 아주 일찍 새벽에 죽순 따러 갔었어요. 새벽 5시 정도였는데 너무 어두워서 죽순이 잘 안 보여 고생 좀 했습니다. 3분의 2 정도 죽순 따기 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를 맞게 되었는데 형은 작은

작업을 꼼꼼히 한다고 마무리 안 해서 그때 대부분의 비를 어느 정도 맞았어요. 암튼 지금 끝내고 와서 우산통 세팅하고 쉬는 중입니다. 터보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방송 잘하고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새벽 5시면 좀 어둑어둑한 시간인데 요즘 그래도 해가 길어져서 조금은 낫겠지만 그 시간에 죽순을 따러 다녀오셨군요. 비 오기 전에 다녀오려고 서두르셨을 텐데 오던 산길에서 죽순 찾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작업 마무리까지 하면서 결국 비까지 제대로 맞았군요. 오늘은 몸이 꽤 피곤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돌아와서 또 우산통까지 세팅을 해뒀다니 하루 일과 하나는 든든하게 끝낸 느낌이겠어요. 비 맞고 나면 몸이 좀 은근 으슬으슬해질 수 있으니까 따뜻한 물 한잔하고 잠깐이라도 편하게 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 덕분에 더위도 조금 쉬어가는 느낌인데 꽁치님도 시원하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필사마님 신청사연입니다. 엠믹스의 크레센동, 아일릿의 It's Me, 워너원의 We Wanna Go 정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보님, 무탈하셨는지요? 저는 오늘 수요일 쉬는 날이죠. 부산은 아직 비는 내리지 않고 흐립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정도로 먹구름이 껴있는데요. 그래도 이 비가 잠시나마 때이른 더위를 식혀주겠죠.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시원한 하루면 좋겠습니다. 감사히 방송 잘 듣겠습니다. 네, 쉬는 날 맞이해서 마음은 한결 여유로운 아침이실 것 같아요. 부산은 아직 비가 시작되진 않았군요. 예, 근데 쏟아질 준비는 확실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5월인데 한낮 더위가 꽤 여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오늘 내리는 비가 잠시라도 뜨거운 공기를 식혀주고 답답한 마음까지 조금은 시원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응되기 힘들 정도로 갑자기 낮 기온이 많이 올라 버려가지고 예, 좀 많이 힘들었는데 하여튼 모처럼 휴일인 만큼 너무 바쁘게 보내기보다는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편안한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필사마님 얘기처럼 우리 모두에게 조금 시원하고 여유로운 하루가 되었으면 해요. 방송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극장맨님 다녀가 주셨어요. 청해요. 비가 오네요 오빠. 일어나니 손이 엄청 부어서 아픕니다. 손을 주먹을 쥘 수가 없어요. 잘 들어요. 오늘도 화이팅. 알레프 경제원이 가끔 안부는 들려주길. 별은혜 시절에게 겸의 시시한 연극 청해 주셨습니다. 예, 비오는 아침이라 그런지 몸도 더 무겁고 지부둥하게 느꼈나봐요. 일어났는데 손이 붓고 주먹이 제대로 안 쥐어질 정도면 많이 불편하겠는데요. 무리해서 계속 움직이는 것보다는 오늘은 손에 힘 들어가는 일 좀 줄이고 틈틈이 쉬면 좋겠습니다. 비오는 날은 뭐 관절이나 몸 여기저기가 더 예민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요. 따뜻하게 챙기고요.

특히 그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좀 비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튼 신청한 노래들처럼 오늘 하루만큼은 너무 무겁지 않게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혁정민님 오늘 하루 잘 버텨내고 아픈 손도 조금씩 괜찮아지길 바랄게요. 방송 함께해 줘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